최소일래? 산탈리아 클라까지 그럼아. 까지 그럼아 프라주주나 그랬길래? 엠 나구부션 마치 아가씨 반에 말이 받아 프라자르 고르쥬 수고마 성기다